그 얘기 안 아빠 했지니 Lissy Turn Tina Turner Better Be Good to Me 했니요 아빠 했지니 그 동들이 Two Shades of Blue 해 Rod Stewart 아빠 했지니 이 밭 안에 하니 또아 동카니 어 송카돌 나가오